0: 너와 더 쟤는 마저마디야. 너와 더 쟤는 마저마디야.
1: 뭐래인 디냐? 이인 어디 대게 버그나더의 하나 부리이나 자카인 엠레칸 버그나 오퍼레이션 허이코아 페스 우타르코아이 이인 텐게 바피 멘티니 모네 허이나 오라 제탄 가론 제탄 지온 제탄 누가 아직은 마네르 티트카르잖아 마디냐 오카셋케메 찰라 안테게뇨록 찰라위나 다라다라테 사두이냠켓코아 이뇨인 사두이나 데스 디셔민 다라케다 맨칸 제다쥬 아두 디셔므르나 가타 디셔레 헤지코라디냐 Mone kidain, nela kulekin. Babu shagin chileka menaya babu engat.
2: Na paige menaya, chakri kanai, bahu ka adiyain, gorom kora heja kana.
1: Oh, kancha miru, in begor sukre menamato.
2: Sukre do bueno giña babu apa. Mejor sucre no bueno guiña. Guiña caire ya curo y deña me da. Me tasague en la sonza reindo. Yo braleca. Tire ya otra sagor guiña. Indo ni to ardiscar. Ani nachar babu apuat. Ani nachar.